0: 진칭 중고스베 삼출데 초슬룩 툰델 용츠슬라 판 미톡시스 데베상 랑에 초슬라 따따탕 잔에 초슬라 시와 쳇 고시세 롭 상포 공펠 땅나 데 초슬룩 툰델 용츠세 나가 판톡스 신투 용츠세노 숭아 자테노 공사 초게 툭스게 담자 숨파닝 공사 초닝 봇바식 인파탕 보초스 알단기 징닝 초스탕 직중 스카탕 이게 폰춤 츠스바 축징 몸초르 알단베 율직 인바상 콩에 보데 스카딕당 직중 코죽 슝스급 데징 파메스네 다르베 발날렌다이 추스구디 디마멧비 스타둑남스 미냠스 귿친 낭규이 공제스 잣당 잣엔직당 에노 지파닝 게가르니 낭바 상게스베 추스 중나스당 보디 추스당 직중이 아말타부 인바 잠린 용스당 믹살리 게가리 이슌스케스 남슬라 게가리 스간 응온메 날렌데 셰준 남스 응오톳당 시케르소 자치시 르귀 공제스당 테 캡스펠리 토가 툭스쿠르탁보 남신직당 에노 데양 게가리 셈캄스릭바당 로중에 탑슬람 곰 갭당 테진 차트마릭베 남샥스 남스 초슬룩직스메티 도탕 스타르낭 투브나 판톡스 용제스 난탄 뉴욧카니 공제스 자탕 자딘직당노 데진 차트마릭베 남제스 남 초슬룩직스메티 도탕 스타르낭 투브나 판톡스 용제스 난탄 인카니 공제스 자탕 자딘직당노 데피아 나탕구니 참스닝제 스카틱 직중 지사 강톡 하고지스당 예르게세피아 스콘돈 이시누비 툭스케 담자 시카 라글렌 자체세 스촌두스 잣 고셰스노 아가 쇼니레네 다 델쳇톤
1: ngaji akashwani leni shunjikta in pedo chisot ordon tangskalma sumchu sokni chaduk kasata lobjang jangmo tang chewang namgyali salkani lorik sanajat